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DJ 수, 그리고 신희준, 그리고 시아 PD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후. 안녕하셨습니까?
3: 네, 네. 잘 지내셨나요?
2: 네, 한 주일 동안. 아, 네. 격하게 환영을 해주는군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4: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그래도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3: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4: 네. 온도 차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침엔 춥다가 낮에는 네? 또 덥다가 네. 또 저녁에 또 추워졌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2: 네, 저는 늘 건물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히터 틀어놓고 있는데 밖에 나오면 따뜻하네.
3: 근데 감기가 저는 기온차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2: 아니에요?
3: 근데 바이러스라서 그렇죠. 바이러스죠. 옮긴다고 무조건 옮겨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미?
3: 이미 있는데 네. 이제 면역이 나빠지면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죠.
2: 그게 이제 기온차가 심하면은 몸에 항상성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 네.
2: 면역이 뚝 떨어지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 시작.
3: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저번 한 달 내내 파트너랑 같이 이제 그 무슨 릴레이 하듯이 한 달 동안 아팠거든요.
2: 일단 내 병 가져가라.
3: 네. 근데 보통 가족이 막 네 명이다. 네. 이러면은 일단 누가 한 명 스타트를 끊으면은 무조건 피해갈 그렇죠. 수 없잖아요.
4: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2: 특히 이게 어린이들 키우는 집은
3: 그치. 네, 맞아요.
2: 어디 어린이집 가서 애들이 이제 친구들 거를 얼마 오면은 집에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돌아가면서
3: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이제 생겨가지고 뭐 항체가 생기나요?
4: 그렇죠.
3: 근데 이제 너무 바이러스가 많던데요.
2: 그래서 네. 이제 평상시에 사실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몸의 컨디션 유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4: 그렇죠. 맞습니다. 면역력을 증진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조금 괜찮죠? 쉽게 갈 수 있죠.
3: 네. 저는 요즘에 날이 따뜻해져서 네. 좀 좋았던 게 이제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달리면 추워도 달릴 수 있는 거 맞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저는 추울 때 달리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너무 찬 바람 때문에. 근데 이제 달리기 편해졌다?
2: 네네.
3: 그래서 오늘도 5km 방송 전에 뛰고 왔죠.
2: 와, 아침부터 큰일 하셨네요.
4: 대단합니다.
2: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야르 하는 거 맞아요?
3: 야르? 그때 쓰는 건가?
4: 아니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시티 서플 달리기를 했는데
2: 예.
4: 되게 추웠잖아요.
2: 네네.
4: 근데 왜 사람들이 다 반바지를 입고 뛰느냐고.
2: 안 추웠어요.
3: 뛰는 사람은 안 추우셨을까요?
2: 출발 전에 기다릴 때는 새벽 바람이 시티니까 좀 차갑긴 한데 일단 출발하고부터는 일단 열기
3: 네.
2: 그리고 9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서로 느끼는 온기
3: 맞아요. 그런 게 있죠.
4: 근데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면 긴 바지는 사실 좀 힘들지 않아요? 땀도 차고
2: 안 입죠 보통.
3: 근데 요즘엔 뭐 레깅스라든지 그 기능성 바지들은 괜찮은 것 같던데.
2: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런가요? 사실 긴 바지면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3: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한겨울에도 반바지.
4: 아니 뭐? 보통 마라톤 하시는 분들 다 반바지 입고 뛰시더라고요.
3: 반바지 그 러닝 바지가 그렇죠. 따로 있긴 하죠.
2: 잘 뛰는 선수분들은 더 짧은 거. 가볍고 더 짧고.
3: 숏팬츠 네네네. 입고 뛰시잖아요.
4: 바지에 영향이 있나요?
2: 그분들은 있겠죠. 저희들은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은데 막 1초를 다투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영향 모든 걸 최소화하죠. 머리 밀고 뛰기도 해요.
3: 달디님.
2: 저 유리하죠.
3: 기록이 짧아지고 그런가 보고.
2: 달리기 위해서 제 몸의 모든 최적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4: 네. 요즘 그 인스타그램에 릴스가 뜨는데 그때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네. 몰려오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2: 그럼요. 너무 장관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가는 걸 보면은.
3: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약간 소셜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4: 그렇죠.
2: 뭐 소외된 데 대한 그런 두려움? 아니면
3: 아니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게 그냥 불안한 그런 느낌? 오, 무대 공포증 마냥 그런 그런 거.
2: 아, 오히려 군중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무대 공포증이 없어요.
3: 그런가요?
2: 네.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포근함을 느껴요.
4: 아, 보는 우리는 좀 그렇죠.
2: 한번 쑥 들어가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4: 네. 알겠습니다.
2: 자, 그렇게 우리 내년에는 우리 시아 PD님도 우리 수 DJ님도 우리 또 그리고 신희준 DJ님도 다 같이 시티 투 서프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의 바이브 속에 같이 빠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한번 이렇게 플랜을 짜주세요.
2: 네, 네. 제가 시기가 되면은 딱 플랜을 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3: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모리 트리비아 모니 코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의 파프 파프 듣고 트리비아 모니 코너에서 만나요.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모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
1: 네.
0: 네,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서포트해주시는 광고를 듣고 왔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트리비아 모닝 코너이죠.
1: 네네.
0: 네, 오늘 너무 바쁘셔가지고 미처 퀴즈를 체크를 못하셨다고.
1: 퀴즈 이거 알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1: 오히려 좋아.
0: 네, 네. 아주 정직하게 퀴즈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할게요.
2: 네.
0: 저희 이번 트리비아 모닝은 여름맞이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1: 봄도 건너뛰고.
0: 여기는 봄, 겨울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1: 네.
0: 저는
1: 네.
0: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여름맞이 트리비아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좀 아는 게 나와야 될 텐데요.
0: 쉬운 문제로 준비해왔으니까 항상 그렇듯
1: 네 믿어보겠습니다.
0: 아는 게 있기를.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 네.
0: 주제는 여름의 주적에 관한 건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가장 두려운 존재 모기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신기하게도 특정 조건의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타깃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0: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한 사람.
1: 네.
0: 두 번째 술, 맥주를 마신 사람. 세 번째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주의자. 그리고 마지막 O형인 사람.
2: 저는 4번인 것 같아요.
0: O형인 사람? O형이세요?
2: 고기가 나만 좋아해.
1: 피가 달다 그랬는데.
2: 그러니까 피가 네. 달다고.
0: 저도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모기 꼭 누구 한 명이 많이 물리면 그쵸. 그러잖아요.
1: 인간 모기양. 저희 집에서 제가 인간 모기향이에요.
2: 아, 그래요?
0: 안 물리세요?
1: 아니 인간 모기향이라고 제가.
0: 아, 다 그쪽으로
1: 제가 다 물려요.
0: 맞아요. 근데 저는 AB형인데 안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나는 모기 하나도 안 물렸는데 맨날 이러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 달디도 O형이에요?
1: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0: 그러면 4번은 아닌가요?
1: 저 같은 경우는
2: 술이지 술.
1: 그렇죠. 저는 술로 가야 되겠습니다. 술 마신 사람.
0: 저는 오히려 화장한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크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냄새, 향기 나는 거를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곤충들이 좀 꼬이잖아요.
1: 네.
0: 캠핑 가면은 꼭 그렇더라고요. 선크림 바르면 꼭 그 날파리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군 안 씻어서 그런가요?
0: 근데 그게 안 씻던 화장품이던 그 냄새 때문에 그런 거
2: 아닌가요? 그렇죠. 냄새 때문에.
1: 그러게요. 모기가 어떤 뭐 호흡 뭐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온다 그랬거든요.
0: 호흡.
1: 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쨌든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항상 저희 모기 뭐 때문에 많이 물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네네.
0: 정답을 맞춰주시고 이제 그걸 안 하면은 모기가 안 물리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넘어가
2: 네.
0: 볼게요.
2: 네.
0: 여름 가전 제품의 비밀입니다. 한여름 생존 필수템이죠. 에어컨은 1902년 윌리스 캐리어가 처음 발명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최초의 에어컨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초콜릿 공장, 두 번째 인쇄소, 세 번째 화약고 무기 창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병원 영안실입니다.
1: 와, 어렵네요.
0: 오늘은 보기가 좀 좋아요.
2: 네. 저는 영안실일 것 같아요.
1: 영안실. 그러게요.
0: 어떤 습기를 조절하기 위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화약고도 될 수도 있겠네요.
1: 될 수도 있고 인쇄소도 될 수 있고
0: 그렇죠. 초콜릿 공장도 다 녹으면 안 되고 물에 좀 취약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달디님은?
1: 저는 인쇄소로 가겠습니다.
0: 인쇄소. 좋습니다.
1: 우리 시아 PD님은?
0: 저는 귀엽게 초콜릿 공장으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1: 이게 에어컨이 어디서 개발이 됐어요? 발명?
0: 지금 정답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1: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호주가 아닌가 해서.
0: 아, 그 지역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2: 찾아봐야겠다.
1: 호주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0: 아, 맨 처음 발명한
1: 네네네.
0: 곳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1: 전자레인지가 여기서 발명이 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0: 그런가요?
1: 뭐 하여간 뭐 되게 이거를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발명품이. 다음에 트리비아 퀴즈 그런 걸로 한번. 네.
2: 그것도 괜찮겠다. 네.
0: 네. 아니 달디님은 어떤 거는 되게 약간 엄청 이런 것까지 아신다고? 이런 느낌이고 또 어떨 때는 근데 이런 걸 왜 모르시? 할 때가 또 있어요. 왜 우리 저번에 신조어 퀴즈 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1: 노력하겠습니다.
0: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패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름 휴가철의 상징인 파격적인 수영복 비키니는 1946년 프랑스 디자이너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시 이 수영복의 이름은 패션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일어난 섬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저는 답을 압니다.
0: 그럼 보기 없이 가볼까요?
1: 네. 이거 저기 그 폭탄?
0: 폭탄?
1: 실험했는데 네. 그 섬 이름이 비키니 섬이었을 거예요.
0: 근데 폭탄이 보기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1: 아, 예, 예.
0: 화산 폭발도 있고 네. 2번은 원자 폭탄도 네. 있고 3번은 이제 대지진입니다.
1: 그러면은 원자 폭탄 실험.
0: 원자 폭탄 실험에 의한 그 섬이 비키니다.
1: 비키니 섬.
0: 그렇군요.
1: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저는 화산 폭발로 갈게요.
0: 화산 폭발. 근데 저는 그 비키니의 그 이 말이 어원에 대해서도 아예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1: 이게 뭐 최초니까 뭐 맨하탄 프로젝트
0: 네.
1: 해서 처음으로 폭탄 실험한 데가 여기가 아닐까 비키니 섬.
0: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0: 여름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운 날 차가운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으면 순간적으로 관자놀이나 이마가 띵하게 아픈 현상을 주시죠. 네, 네. 의학계에서 이 현상을 부르는 아주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 영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 그래요.
0: 보기가 필요하신가요?
1: 네. 예, 몰라요.
0: 네. 첫 번째.
1: 저는 우리말로는 알죠.
0: 뭐예요? 띵?
1: 골땡.
0: 저는 보통 머리 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 제가 명칭은 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빙수 증후군. 빙수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네. 두 번째는 브레인 프리즈. 세 번째는 아이스 쇼크. 네 번째는 동화 현상. 네 번째만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네요. 네.
1: 동화가 우리 구연 동화 동화가 아니겠죠? 언다 할 때 동화겠죠?
0: 그러겠죠.
2: 동화. 근데 답이 아까 영어라 그랬잖아. 네. 여기 영어 하나밖에 없네.
1: 두 개 있네요. 하나가 아니네.
0: 네.
2: 아이스 쇼크도?
1: 아이스 쇼크 영어 아닌가요?
0: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쓰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1: 그래요? 저는 골 때리네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브레인 프리즈로 하겠습니다.
0: 브레인 쇼크 아닌가요?
1: 브레인 쇼크인데 뭐 보기 없으니까.
0: 보기는 없어요.
1: 그래서 브레인 들어간 걸로.
0: 스님은요?
2: 저는 아이스 쇼크로 갈게요.
0: 아이스 쇼크. 저는 뭔가 저도 아이스 쇼크.
1: 오케이.
0: 로 가겠습니다.
1: 영어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0: 그럴 것 같아요.
1: 한번 두고 보죠.
0: 네. 5번. 여름철 과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설탕을 뿌리면 수박 본연의 맛이 죽고 쉽게 무른다고 합니다. 더 달아지는 게 아니래요. 대신 수박의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살짝 이것을 뿌려 먹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1: 말씀하세요. 저도 압니다.
2: 소금.
0: 소금.
2: 맞지?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지금 달디님한테 맞지라고 지금 흥분하신 거예요?
1: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2: 확인하는 거예요.
1: 아니 어디 커피에도 소금을 조금씩 뿌려서 먹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금 자체가 단맛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저는 잘 몰라요. 네? 카도라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소금을 살짝 뿌리면 그 맛이 좀 이렇게 이게 인텐스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1: 이따 알려주시죠. 저 모릅니다.
0: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리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 어깨 넘어서 이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우 배웠다고 해야 되나? 봤거든요.
2: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국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네. 각 나라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갖다 주시는데 제가 소금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0: 좋은 아, 소금
1: 많죠, 많죠. 종류가 네. 많아.
2: 소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뭐 산에서 캐오는 굉장히 유명한 뭐 히말라야 암염 뭐 이런 것도 있고.
0: 왜 히말라야 소금이 그건가요?
1: 아마도.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네. 홍해. 뭐 사해에서 가져온 소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그런 소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2: 저도 남미에서 거죠? 받은 소금도 있고요. 또 된장 소금이라는 것도 받았는데 맛보니까 또 된장 맛이 나더라고요.
0: 신기하네요.
1: 그건 한국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맛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가 봐요.
1: 짜요.
0: 짜기가 나나요?
1: 아니 다르다고 하는데 네. 뭐 들어있는 미네랄 함량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아서 몸에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2: 근데 또 건강상으로 다들 소금을 또 줄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 빛과 소금이
1: 그럼요, 그럼요.
2: 소금이 없으면 또 죽잖아요.
0: 뭐든 적당한 게 좋은
1: 그렇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과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네.
2: 저는 한국 음식 먹을 때는 웬만하면 소금을 좀 안 넣는 편이거든요. 네. 원래 음식 간이 짜잖아요.
0: 좀 싱겁게.
1: 그래서 이렇게.
0: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이유가 나트륨이고 그렇죠.
2: 함량이 높아서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술도 있대요.
0: 네, 그렇대요.
1: 술 있죠.
2: 술이 위암 걸리는데 또
0: 네, 문제가 되는 거냐? 주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위암에?
1: 아니
0: 네.
1: 소도 가려고 마시는 건데 왜 감기 걸리지?
0: 저희 아빠도 맨날 감기 걸리면 소주 한 잔 먹으면은 다 씻겨 내려간다고.
1: 그냥 먹으면 안 된다 했죠. 고춧가루 타서 열이 확 나면서 그냥 감기가 빨리 났습니다.
0: 네.
2: 저는 사실 감기 걸리면 네. 그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좀 그렇죠, 맵게 그렇죠. 해서 네. 마시면 땀이 확 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러면 땀물 나면
1: 거기 소주 먹으면 더 좋다니까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2: 금요일인데 뭐.
0: 맞아. 오늘 저녁에 또 술 약속하시는 분
1: 오늘 붉은. 아, 좋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도 저희 이 트리비아 모닝이 생방송 릴스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저희가 4부에서 네.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레드벨벳 서핑보이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0: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심각한 질환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늘 바로 GP나 약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예약하세요. healthdirect.gov.au/newsouthwalesfluvaccine을 방문하세요.
1: For 1 month only, West HQ is serving up the ultimate seafood celebration. The Western Sydney Oyster and Seafood Festival is here, featuring thousands of oysters, exceptional seafood, and a month of flavour. Don't miss $1.50 Sydney Rock Oysters at Steak and Oyster Co. by Sean Connolly, available Sunday to Thursday, plus mouth-watering seafood specials across the venue all August long. 1st to the 31st of August, only at West HQ. Book now at westhq.com.au. Station sponsor.
2: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네, 어느덧 8월 21일 시드니의 공식적인 봄이 시작되는 9월 1일까지는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봄이 오면 집도 한번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겨우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떨까요? 겨울 동안 조금 늘어난 체중, 줄어든 운동량, 늦어진 취침 시간, 또는 소파와 친해진 생활 습관 등등. 오늘 그래서 건강 한 스푼에서는 봄이 오기 전에 내 몸도 한번 대청소해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샤워하면 되는 건가요?
2: 가능하죠.
3: 근데 보통 그런 한국에서 쓰면은 왜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에 목욕탕 가지 않으세요?
2: 갔죠. 1년에 두 번.
3: 맞아요.
2: 추석 전에 맞아요. 하고 맞아요. 설날에.
3: 맞아요. 꼭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저희 궁금한 거 있어요. 호주의 공식적인 봄은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2: 그러니까 어제 제가 딸이랑 얘기를 했는데.
3: 네.
2: 9월까지가 겨울인가? 했더니 9월부터는 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 9, 10, 11. 세 달씩
2: 끊으면은 12, 1, 2, 여름. 네. 그다음에 3, 4, 5, 6, 7, 8. 그래서 8월 마지막이 이제 겨울이 끝나는 날.
3: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될까요? 저는 사실 호주에 한 7년 차지만 봄과 그 가을의 경계선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4: 거의 없죠.
3: 한국에 비해서.
2: 봄과 가을의 경계선.
3: 네.
2: 저기 예민한 분들은 봄이 되면은 이 헤이피버
4: 그렇죠. 재채기를 해야 되죠.
2: 이분들이 봄의 전령이에요.
3: 그분들이
2: 정말로.
3: 진짜.
2: 우리는 봄이 왔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재채기하면서 아유 봄이 됐습니다.
3: 꽃가루 때문에
2: 그렇죠. 그런가봐요. 되게 예민하신가봐요. 이제 주변에 계신 그 봄의 전령 한 분께서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시작이 됐나봐요.
3: 제가 헤이피버는 없지만 제가 한국에서도 좀 건강한 편이긴 했거든요.
2: 네.
3: 근데 호주 와서 아 여기는 좀 꽃가루가 좀 심하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저조차도 이제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가 꽃가루가 되게 크고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2: 우리 수 DJ님도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4: 저도 알랬죠. 저는 시즈널 알러지 그래가지고 네. 사실 계절 바뀔 때 기침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감기인 줄 알고
3: 네.
4: 왜 이렇게 시즌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해서 감기약만 엄청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 심할 때는 한 달 내내 기침을 밤낮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2: 어이구야.
3: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4: 삶이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러지를 알고 그 헤이피버 약을 먹어서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2: 아, 지금은 좀 괜찮아. 체질이 좀 바뀌었나요?
4: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사실 조금 이렇게 그게 이제 손바닥부터 와요. 손바닥이 간질간질해요.
3: 진짜 신기하다.
4: 네,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그때 딱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저희 그 코에 넣는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그걸 뿌리면은 바로 가라앉아요. 저 같은 경우는.
2: 어이구야. 그래도 뭐 나아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4: 그러네요. 거의 나아졌습니다.
3: 네.
4: 근데 이게 안 돼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3: 진짜?
2: 아, 호주에서?
3: 그렇게 심해.
4: 네.
2: 하긴 뭐 힘들면은 못 버티는 거죠.
3: 그렇죠. 몸이 아프면 또 더 그럴 거예요.
2: 그 두 분은 우리 지금 그러니까 겨울 때 시작할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한 석 달 전이랑 지금이랑.
3: 석 달 전이랑. 저는 석 달 전에는 너무 추웠고 지금 이제 더워요. 이게 따뜻하다가 없고 그냥 와 더워 이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아직은 저녁에는 좀 춥더라고요. 네네. 그게 가장 큰
2: 계절의
3: 차이점?
2: 변화를 느낀다.
3: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아 계절 냄새
3: 계절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때 그 장우준 박사님인가 오셔가지고 진짜 네. 그 봄 냄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흙 냄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도 있지 않을까. 똑같이.
5: 저는 몸무게로 친다 그러면 몸무게는 별로 안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식을 집에서 잘 챙겨 먹진 않는데 겨울 세 달 동안은 사실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게 그쵸. 되죠.
3: 추우니까.
2: 왜 겨울에는 유독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날까요?
3: 그거는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5: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2: 그 추워서 더 땡기는 건가?
3: 제가 여기 이제 콜리그들이 뭐 여기 뭐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아, 예. 물어보니까 국물은 잘 안 먹고
5: 그러니까
3: 그 치즈버거 같은 그런 따뜻한 음식을 먹더라고. 그래서 아,
2: 따뜻한 거 먹고
3: 그래서 핫푸드를 먹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프를 생각했는데 예. 걔네들은 치즈버거 같은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핫칩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다른 문화 차이다 이 생각을 했죠.
5: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뭐 미네스트로니 숲이나 아니면은 뭐 호박죽이나 이런 걸 숲이라고 하는데 네네. 한국 사람들은 곰탕, 그쵸. 해장국
3: 그 정도 돼야
5: 갈비탕이라고
3: 뭐
5: 이렇게
3: 되죠.
5: 그러니까
2: 정말 찾을 게 없으면은 월남국수라도.
3: 맞아요, 맞아요. 전 비 올 때 그렇게 월남국수가 맛있더라고요.
2: 그 MSG의 맛이
3: 그런가 봐요.
2: 오늘 점심은 그걸로.
5: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스턴트 숲이 있어요. 그 물만 들어가면은 숲처럼 되는 미소숲 네. 같은 게 있어서 네, 네, 네. 그게 이제 상비 식품으로 항상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만.
2: 겨울에만. 아 그러면은 살도 좀 찔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2: 야식도 그래서. 좀 늘어나고.
3: 맞아요.
2: 그죠.
3: 맞아요.
2: 저도 좀 쪘더라고요.
3: 맨날 그렇게 달리시는데도.
2: 맨날 안 달리니까요. 겨울 되고는 좀 달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죠. 아~ 추우니까.
5: 달디도 춥구나.
3: 그렇군요.
2: 주로 겨울 되고는 주로 주말만 뛰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좀 안 뛰고.
3: 말씀을 하시니까 그 몸 상태 변화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이제 날이 추우면은 잘 안 움직이게 되고 게으른 상태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비축 상태라고 할게요. 비축 상태가 되고 날이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날씨가 있는 것 같아요.
2: 이게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추우니까 일단은 에너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덜 쓰려고
3: 네.
2: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은 게 사람도 안 만나게 돼. 나가기 싫어.
3: 그쵸. 그게 생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2: 어쩔 수 없는 거야. 겨울에는 겨울은 버텨야 되니까.
5: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 강아지가 한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나갈 준비 된다고
2: 가자
5: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정말 추운 게 강아지 입에서 입김이 쇽 나와요.
2: 강아지
5: 추운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걔도 춥지 않을까?
5: 걔도 춥지.
3: 근데 강아지의 체온이 원래 사람보다 더 높지 않나요?
5: 그렇겠죠. 항상 만지면 그쵸? 따뜻한데.
2: 강아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눈이 오면 그렇게 뛰어다니잖아요.
3: 모든 강아지가 다 똑같은 건가요?
2: 네, 네.
5: 강아지는 왜 눈을 좋아할까요?
2: 왜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3: 왜요?
2: 발 시려서.
3: 아니 이거 한 1년 정도 했잖아요. 이제 달디님이 뭔 말 하시지 알겠어요.
2: 발바닥이 뭐 없잖아요. 발이 시려서.
3: 신발을 신겨주셔야겠네요.
2: 그렇게요.
5: 그렇군요.
2: 그리고 강아지들은 이제 땀샘이 없잖아요.
5: 그렇지.
2: 그래서 혓바닥밖에 없으니까.
3: 아,
5: 그쵸. 발바닥. 혓바닥과
2: 발바닥이 땀나요?
5: 네. 아니 발바닥으로 온도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발바닥을 그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 신발 신기면 안 되겠네.
5: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러면은 우리가 겨울 동안에 이제 잘 지냈으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또 쌓인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 그렇죠.
2: 우리가 봄이 되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내 몸에 대한 청소. 딱 버리고 싶은 하나의 습관. 한 가지만
3: 겨울
2: 꼽는다.
3: 동안 생긴?
2: 이번 겨울 동안 생긴 습관 중에서.
3: 습관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빨리 봄이 되면은 하고 싶은 거 이불 빨래. 그 겨울에는 잘 안 마르고 드라이어를 이기를 써도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니까 네. 그 안쪽에 손 같은 거는 빨기가 뭐 날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일을 보통 저는 뭐 맨날 가니까 못해서 지금 날이 풀리면 아 당장 이 밀어왔던 이 이불 빨래를 해야겠다 이러고 벼르고 있습니다.
2: 지금 정도 날씨면 괜찮지 않나요? 좀 더 뜨거워야 되나?
3: 근데 이번 주에 비가 계속 내리고
2: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5: 저는 강아지가 같이 자가지고 네. 이불 빨래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 코인 빨래방에 가가지고
2: 아, 네, 네. 큰 거에 집어넣고
5: 네, 큰 거에 집어넣고 예, 하는 편입니다.
2: 그러게 드라이어 쓰면은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5: 네. 뽀송뽀송하죠.
2: 뽀송뽀송 뜨겁고 이럴 때.
3: 근데 햇볕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2: 햇볕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돈 안 드니까.
3: 그치 그런 면에선 더 좋을 수, 네. 더 좋네요.
2: 목감도 덜 상할 거고.
3: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게 햇볕에 말리면은 그 수건 같은 거 특히 말렸을 네. 때 완전
3: 바싹.
2: 부셔질 것 같은 그 크리스프한 맞아.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저도 근데 가끔씩은 여기 호주 햇볕에 너무 바싹 말라가지고
2: 무슨 부러지는 거 아닌가.
3: 완전 무슨 건조한 오징어처럼 그렇게 말되더라고요. 거짓말 같으시죠 한국 정치자분들. 진짜입니다. 타요 타.
2: 와보시면 알아요.
5: 그렇죠.
2: 우리 수디제이님은 혹시 뭐 겨울 동안 생긴 습관 같은 게 있는데 하나 버리고 싶다. 봄이 됐으니까.
5: 저는 없는 것 같아요.
2: 없어요?
5: 네. 야식 습관? 뭐 항상 먹었는데.
2: 굳이 버릴 이유는 아니다.
5: 그렇죠.
3: 달디님은? 그렇죠.
2: 저는 조금 이제 운동 게을러졌으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이제 날도 풀렸고 핑계거리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좀 뛰어야 되겠다.
5: 난 진짜 놀라운 걸 알았어. 난 달디는 추위를 안 타는 줄 알았어.
3: 진짜?
2: 저 추위 얼마나 많이 타는데요. 집에 잘 때도 늘 그 온수매트 없으면 못 자고.
5: 하긴 신희준이 1년 내내 전기장판을 켜고 잔다 네. 그래가지고 쇼크였었거든요.
3: 저도 그래요. 호주에서는
5: 그쵸? 정말
3: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러실 거예요.
2: 건물 안은 너무 좋아. 하우스잖아요, 우리 수님도.
5: 네, 저도 하우스인데 여름에는 더워서 팬 틀어놓고 자는데.
3: 진짜.
2: 오히려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는.
3: 그 맞아 그러실 수 있죠.
5: 난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3: 갑자기 고백의 타임.
2: 그러게요. 네. 우리 겨울잠 많이 잤는데 잠도 혹시 리셋 할 수 있을까요?
3: 뭐 어떻게 리셋을 하죠?
2: 그러니까 지금 알람 없이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3: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하니까 새소리에 깼고 햇볕이 강하니까 햇볕이 뜨면은 깼거든요. 근데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일을 가는 시간에 맞춰서 맨날 깼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해가 짧아지고 아침도 이제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짧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8시 반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2: 그냥 자면은?
3: 그렇죠. 그냥 제 이렇게 알람 없이 일어났을 때.
2: 좋겠다. 젊다.
3: 그런가요?
2: 우리 수 디제이님 몇 시?
5: 저는 옛날에는 그 알람을 해놓고 자야지 깼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서 알람 없이도 깨워주는 저기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사실 뭐 비행기를 아침에 일찍 타야 될 때인데 되게 막 밤 1시, 2시까지 패키징하고 그리고 이제 뭐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알람을 해놓고 자잖아요.
3: 네.
5: 그러면 4시 59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2: 울리기 전에.
5: 울리기 전에. 그게 참 되게 야 이 마인드가 되게 무서운 거구나.
3: 그렇죠.
2: 그
3: 있어요.
2: 기운이 뭔가 있나 보다. 알람 온다.
5: 그러니까 알람 울리기 전에 눈 딱 뜨고 알람을 제가 꺼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늙어서 그런가?
3: 아니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꿈속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알람 노래인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꿈속에서 아, 그 리듬에 맞춰서 뭔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현실의 알람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알람 소리가 들린 건데 저는 그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꿈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요.
5: 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2: 그죠.
3: 안
2: 꺼요?
5: 아니 우리 남편 안 끄더라고.
3: 그럼 어떻게
2: 안 들리는 거겠죠.
4: 아니 그냥 나보고 와서 끌 때까지 그냥 계속 울리는데도
3: 그게 남의 알람이에요? 상대방의 알람?
4: 그냥 나의 알람인 거죠. 나는 뭔가 어디서 계속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거가 가서 보면은 내 알람이 울리는데 왜 안 꺼? 그랬더니 괜찮았어.
3: 아 진짜? 근데 그거 계속 듣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 저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알람 다 끄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좀 민감한가 봐요.
3: 그거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2: 왜 안 끄지 하면서 그러니까. 다 끄고 네가 이거 일어나려고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3: 너무 웃기다.
2: 자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봄이 오기 전에 내 몸도 한번 대청소를 해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몸만 청소해서 될까요? 우리 머릿속도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겨울 동안 쌓인 것들.
1: 약간 브레인워싱 이런 느낌인가요?
0: 그러니까 이 겨울 동안 우리한테 쌓인 게 물리적인 몸에 대한 것만은 아닐 거고 어떤 걱정, 스트레스 아니면 미뤄둔 일들
1: 그렇죠,
0: 또는 또 활동이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 제일 많은 게 그겠다. 계속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
1: 그거는 그 연말에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가 아니고
2: 그렇죠.
1: 연말 거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래도 우리가 몸이 익숙한 게 한국에 있을 때 겨울이 끝나면 연말이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추워서 못했던 것들.
1: 추워서 못했던 것들.
0: 머릿속으로 못했던 것들.
2: 근데 사실 호주는 한국처럼 그렇게 춥진 않잖아요.
0: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추운데요.
1: 제가 한국을 겨울에 안 들어간 지가 한 5년? 7년? 아, 7년이 넘었다. 7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국 겨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처음에 분명히 여기 왔을 때는 제가 그 막 한국에서는 롱패딩 무조건 입고
0: 그렇죠.
1: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롱패딩 입을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순이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 이렇게 춥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0: 그게 첫 해는 안 추웠어요.
1: 저도 그랬어요. 첫 해는 안 추웠는데 아 점점 갈수록
0: 시간이 갈수록 이제 피부가 여기 환경에 적응을 해서 점점 얇아진대요.
1: 그래서 그렇군요.
2: 호주 친구들은 더 두꺼워지는 것 같던데.
1: 그분들은 서핑해서 그러신
0: 그렇지.
1: 거 아니에요?
0: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 피부보다 얇아지면서 점점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2: 추위가 뼈 속까지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럼요.
2: 한국은 사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왜냐하면
0: 온돌.
2: 온돌도 그렇고 네. 어디만 들어가면 너무 덥잖아요. 뭐 기차 안, 뭐 버스 안 다들 히터로 뭐 틀어놔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사실 모르겠는데 집 안에 있다 보면. 오솔오솔한 찬기가
0: 네.
1: 아 맞아요.
2: 네 들어와요.
0: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움츠러들어.
1: 맞아요. 디폴트인 것 같아요.
2: 그렇긴 해요.
0: 그럼 우리 봄이 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아 PD님 벌써 운동 시작하신 것 같은데.
1: 네 저는 시작했죠. 운동
2: 축하드려요.
1: 항상 근데 다이어트는 항상 시작하는 마음.
0: 다이어트 항상 내일부터 아니야? 내일부터?
1: 끝이 없어요. 어제도 다시 리셋하고 오늘 시작한 거예요. 어제는 한 10시쯤에 또 맥도날드 먹으러 갔거든요.
0: 내일부터 할 거니까.
1: 오늘 또 봄이니까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될까요?
1: 근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을 정확하게 했어요. 똑같이.
0: 맞아.
1: 아니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뭐 특별한 거 할까라고 내가
1: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그쵸? 오래 살려고 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2: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젊구나. 난 뭐 하고 싶은 게 없지? 계절이 바뀌었는데.
0: 없어요?
2: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네요.
0: 다 하고 사시는 거 아닌가?
1: 이미 다 하고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2: 그래서 그런가? 뭔가 새로운 걸 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1: 일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는 좀 일을 바꾸고 싶어요. 새로운 이제 직장을 좀 가져보고 싶다.
0: 아예 커리어 체인지를
1: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일?
1: 저는 사실 그 전공도 마케팅 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나의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마케팅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봄이니까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새 학기처럼 그런 걸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2: 빨리 시작하셔야
0: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2: 맞아요. 빨리 네.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도에는 AI가 다 마케팅도 할 거야.
1: 이미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 많은 마케팅 잡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도 일반인이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을 아는 사람의 AI를 써서 하는 게 조금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1: 근데 더 적게 뽑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굳이 뽑힐 생각을 하지 말고 뽑을 생각을 하세요.
1: 그럼 뭐 사업자의
2: 비용원어가 되라고.
0: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니까 빨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요즘에 신희주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너무 바빠 보이셔가지고 제가 그 꿈이 없어졌어요.
2: 저는 그냥 항상 바빴어요.
0: 그러니까
2: 항상. 왜 이렇게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혼자 바빴어요.
0: 알아야죠. 모르면 어떻게.
2: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 항상 봄처럼 사시나 보다.
0: 네. 그런가 봄.
1: 달디님은요?
0: 저는 뭐 운동이죠. 하는 운동? 것들. 운동 좀 꾸준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체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궁금한 게 달디님은 운동 말고는 다른 허비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2: 볼링, 볼링.
0: 술, 술.
2: 술.
0: 아, 술.
1: 아, 아, 그럼 이제 봄이 되면 더 많은
0: 술을 마실 수 있죠.
1: 소셜라이징 하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2: 어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술을 끊으려면 술 마실 친구를 만나지 말래요.
0: 술을 왜 끊어요?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뭐 술을 안 먹기도 했었어요.
1: 네.
0: 뭐 안 먹으니까 또 안 먹어지더라고요.
2: 오, 네. 그래요?
0: 근데 또 굳이 안 먹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증거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궁금한 건 술 마시면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0: 했던 얘기.
1: 똑같은 얘기.
0: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1: 맞아 맞아.
0: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1: 할 말 없으면 또 한 번씩 짠하고 짠하고 그러지 않아요?
0: 하고. 예전에 한국에서 담배까지 필 때는 뭐 할 말 없으면 또 서로 담배 피다가 들어와서 또 짠하고 그리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2: 난 궁금했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새벽 5시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
0: 그거는 남자들도 똑같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계신 분들
1: 맞아요.
0: 몇 시간을 얘기를 하시고 일어나시면서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집에 와서 전화를 몇 시간씩 하고는 그래 자세한 네. 얘기는 만나서 하자. 무한 루프 반복을 하시는 거.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1: 스님은 그러신 편인가요?
2: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는데 많이 듣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0: 네네네 그런 네. 걸로 네.
2: 네 사실은 저는 전화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0: 네. 만나서
2: 아니 카톡으로
0: 카톡으로
2: 문자를 보내놓는 식이 좀 많은 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건 팔도 아프고.
1: 스피커폰 해놓으시면 되고 요즘에 이어폰도
2: 앞에 해놓고 하니까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고요. 요즘 네. 길게 한 게 한 1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아이고야.
1: 그래도 길게 하시네요. 1시간이요.
0: 와 1시간을 하는군요.
2: 아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하면 1시간을 하니까 그래서 좀 전화를 덜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시군요.
2: 저기 제가 아시는 그 뉴질랜드에 계신 이모라는 분 네. 전화 네. 오시면은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얘기 갔다가 또 와이프 얘기 갔다가 또 뭐 하고 그래서 근데 전화하신 이유가
0: 그러게요?
2: 한 1시간 뒤에 가는데 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손님 찾아오셨는데 좀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번호 차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통화를 이제 저는 20살 때는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점점 뭐 지역도 사는 지역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 경험도 많이 달라지니까
0: 네.
1: 어떤 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공감을 하고 맞아 하고 너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어지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적어질수록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래서 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여동생 있으니까 전 여동생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하는데 여동생이랑 전화를 하면은 보통 3시간 해요. 근데 이유가 그 스님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전화했지?
0: 그거는 뭐고?
1: 너의 고민이 뭐지? 아니 고민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막 일주일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막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아니 그래서 본론만 얘기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2: 맞아요. 그렇게 되죠.
0: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어떤 추억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공감 내용이 없으면은 진짜 대화가 단답형 예스 노 끝
1: 맞아
0: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리슨 끝까지 좀 들어봐.
1: 수님이 잠시만
2: 아니,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 빨리 말하라고.
1: 본론부터 얘기했는데.
2: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본론을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과정을 얘기하고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0: 일반적인 남녀의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아니 왜 그건 좀 공감을 하는 게 왜 드라마를 봐도 기승전결이 있고 그렇죠. 어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 일단 리법을 깔아놔야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이해는 가네요.
2: 그렇게 하는군요.
0: 뭔가 네. 보고를 할 때는 먼저 딱 결론을 얘기하고 깔지만은 대부분 마지막에 재밌는 이야기를 숨겨두죠.
1: 그렇죠. 맞죠. 맞죠.
0: 빵 터뜨리려고.
2: 그렇구나. 저는

0: 이제 기승전결이 문제가 아니고 왜 지금 뭐가 재밌는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지속력이 문제군요.
0: 그렇죠. 집중력, 집중력. 네.
2: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동생이랑 그렇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1: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아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봄 얘기했는데 우리 시드니에도 봄에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0: 어딘가요?
1: 저기 어번의 보타닉 가든.
0: 네.
1: 여기가 뭐 재피니즈 가든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시드니 체리 블러슴 페스티벌이 22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0: 저는 호주의 자카란다만 알았는데 체리 블러썸을 즐겨 가고
2: 네, 여기도 벚꽃이 펴요. 목련도 피고
1: 봄꽃들이 많이 피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공짜가 아니네요.
0: 얼마죠?
1: 입장료를 내야 되고 또 입장료도 온라인으로 부킹을 또 미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1: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엄청 붐빈다는 얘기예요.
0: 가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좀 가기 무섭네요.
1: 그러게요. 저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데 돈 내고 잘 안 가거든요. 돈 내고 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아내가 돈을 미리 부킹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제법 되네요. 그러니까 컴벌랜드 레지던트하고 4세 이하 어린이는 공짜인데 일반 성인분들은 17세 이상은 15불 80 플러스 부킹비 그래서 한 17불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2: 저도 딱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친구가 결혼식을 거기서 해가지고 네, 거기서 네, 사진 그럼, 찍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1: 이 시즌 때 보통 때는 돈 안 받는 것 같아요.
2: 요거 이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페스티벌 할 때는 돈 받는 거. 아 그러면 저도 이 페스티벌 끝나고 갔나 보다.
2: 한여름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1: 그래서 22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4시 45분까지 이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0: 진짜 잠깐 하네요. 금방 금세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2: 벚꽃은 금방 지니까.
0: 그쵸 그쵸.
1: 그리고 돈이 아까우면은 요거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 끝나고 하면 벚꽃을 못 보는 거죠.
0: 뻔뻔하게 있는 벚꽃.
1: 뒷자락 좀 남아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사진 찍고 온 것 같습니다. 애들 어릴 때.
2: 네. 그 한국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에서도 벚꽃이면 그 저기 여의도.
0: 네 맞죠.
1: 예, 윤중로 윤중로. 네네.
2: 네. 제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한국 나갔는데 그 벚꽃 시즌이랑 맞물려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로 여의도 들어가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리다 보니까 내려서 벌써 지치신 거야.
1: 맞아요.
2: 빨리 가자. 아빠 벚꽃 사진을 한번 찍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벚꽃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1: 저도 잠깐 직장 생활 일부를 여의도에서 할 때. 사람들 따라갔는데 어휴 밟혀 죽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오늘은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옷까지 한번 정리하고 운동화 다시 꺼내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는 미뤄뒀던 사람에게 전화 환통하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봄맞이 대청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오겠습니다.

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시아 PD의 달리는 수다방.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3: 너무 열심히 달렸어요.
2: 수다빵이라고 했나요? 지금 배고파서
4: 빨래빵인지 알았어.
2: 저희 3부에서는 오늘 SNS에서 재밌는 사연을 조금 가져와서 네. 제가 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두 DJ분들께서 토론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3: 오, 또 배틀인가요?
2: 배틀은 저희가 B 쪽에서 네. 하고 재미있는 이제 저희 진지한 헛소리 타임이 기다리고 있지요.
5: 아하, 네. 진지한 헛소리.
3: 네, 진헛. 네,
2: 진헛 타임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많이 이 코너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3: 정말요?
2: 네, 진짜 좋아. 이것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5: 헛소리를.
3: 네. 네. 금요일이고 하니까 아침에 좀 이렇게 힘 빼고 듣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힘을 네. 빼는 건지 열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 저희가 사연을 가져와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3: 네네.
2: 저희 사연녀의 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순댓국 집에 이제 갔는데요. 순대를 좋아하는 여자는 순댓국의 순대들을 마지막까지 아껴둡니다. 한편 자신의 순대를 다 해치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뚝배기에 남아있는 순대 한 점을 여자친구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딱 집어서 먹어버려요. 그걸 본 여자친구는 기분 나빠하면서 뭐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너 순대 남았길래 먹었는데? 라고 대답하죠. 여자는 내가 순대 좋아해서 아껴준 건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먹으면 어쩌냐 하면서 서운해해요. 그 말에 남자는 평소에